0: 아이래 넓어 대게 계시나 아시티라 헌우나노 이조 고르르고 무라무리 그리 깎여라 덜라벨라 뚜시나 못되네 이빨이보니래
1: 뭐로 밤어 깎고도로 서부자가 벌어니우나
0: 라모 깎으려 보라 저시타람 우짜라는 거라
1: 라모 그진다 그리 그리 고르르자
0: 아니 이또 라모 벅터 헌우
1: 아하
0: 나꾸지 프로후 라모 전드랑구
1: 아
0: 너무